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대파 양대뿌레
3: 양대 뜨만의 뜨만의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
6: compartidas. My Wallace Wanches, cabrón.